0: 맨날 안 하셨고, 가족도 오래 살고, 젊은 수로 그러니까,
1: 혼자 살아가던
0: 사람. 아니, 보이는 사람도 그렇고, 러시아로 그 말이나, 밑에 그 거라서 좀.
1: 이라는 숙하자미나, 딸이로서니, 저는 북극 굴리, 나다 가슴과 굴리 가득 사오니, 나다 파라질로 보니, 나 저는 다시 믿었다가 쓴 보이는 갈라서는
0: 뭐. 너, 보이는 갈라서는 러시아 뭔 상관 아니고. 아니, 바로 거기로 있을 뿐이라고 섬세보다 서세판도 거기로다는 섬세 다 올려야지, 아니?
1: 아니, 거기로 사는 거지, 서민 문이 봐서 쫄깐 버리고서 수풀을 아가다니, 빤이 공물 수풀이, 와, 더밀로 문이, 무릎하게 지리가 풀을 덜기니다서, 역시 어르게 길어섰다.
0: 거기로 다는 섬세 다 빨리 기워도, 무엇에도 기워 졸려 섞인다?
1: 그래서 말해, 사람서, 거기로 다는 섬세 되기 전에, 그런 것으로 치기스타면 거의 안 올것어.
0: 我俩说什么？你敢不考虑？这这这，你呀，你呀。这都搞的这是别的，你搞的不对。我俩说什么？你家里咋不拉我们来过？昨天不拉我，咱们不拉，咱们不拉，你。我一路在家里，咱什么家里咋不？我，我也不来，我说有，今天咋这个忙？

0: 말고.
1: 네. 이게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?
0: 정마 손에 받을 거구나. 마스 건너고 애띠리 고피를 어디 사니?
1: 네.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러고 있나? 왜 빨리 삼국지리 말고 사야 돼?
2: Y está.